0: 남친이 터지는 고아퓨머 매우 스쿨 네가 쓴 다시 쓴 네가 쓴 NMLA 클린이나 And you're listening to Reclaimed on CBC Radio.
1: 아니, 부주, 저 레니 인디션의 카즈 Nisquaga Mibuzaga Iganin Minawaga Kabi Khan and Tonjiba. Hi, my name is Joe Rainey and I'm from the Red Lake Band of Chippewa Indians, also from Minneapolis, Minnesota. And you're listening to Re-